시험이 겨울이나 다른 거 하나 됐을 것 세상과 그런 모습이 너희야 자랑하고 싶어 이따가 모습이 하소연이 연습 오물게 보통 못하는 소용 바로 야야 조둥이야 자랑하고 하나 됐을 것 최준이야 여기 성분이 봐 눈이나 말끔하게 얼루 원래 여배우 왔나 원래 여배우 왔나 지가 완전 이배우 완전 아빠 아차 희망 없는 그런 다가 말은 무컵 눈이야 이렇게 가르쳐봐 눈이야 가만히 시절로 와케 원래 이자가 타사 희망 이자가 봐야 완전 이자가 타사 희망 이자가 봐야 원래 이자가 타사 Shima ila da ba, lima ita ga da, sa ila da ba, to ta shi wata wata